이제 시다한 자키 보가 루이나나 나시기 담악다디 야카이롤란 톡자바 마당아시다 루이제리 나시기 야카이롤다 페나스 피키바 레무쿠줌 아초비 아니수바다 리타수르기 세식파 싱네석바 이말레박 포쿠룸 자비세 세랭바 레셴바다 켈람밤 라이쇼리세이다 세식키바싱 양우 골마이 서골샘 사나토에마디 사무라이랏밤 나타샤 샤르마 세랭키바싱디 마탕시나 산담 고판싱 비몰잔 망샤타바마디 무히니칸타 샤르마 아돔나 토럼 타비리바시 메가르샤 모흠다스믹 망아기 FM 상아이 채널 데기니 Akashwani Imphal Hauzik Senela Sigi Makatana Satazaraka Daba Thoram Singh Samlabda Ningshing Jari Ngayaki Matung Pungtaruk Minitara Chapa Matamda Tahanjagani Sidehida Pungtaruk Minitara Manga Thamjari Lebak Ningba Isai Matang Matang Oina Matam Isai Langthoktuna Tahanjagani Pungtaruk Minit Kun Manga Pungtaruk Minit Nemfu Thamjari Radio Class Sani Humphu Mapan Shubha Tangkak Thoramasida Tahanjagani Class 8 Ki Social Science History Subject Ki Lesson Number 6 Thau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S Samagra Siksha Manipur Ki Teng Bangalwe Nena Puthok Chabani Khonjel Nachom Lanthoktuna Tahanjagani Pungtaret Ngasi Ki Nachom Da Thamjari Top 10 Thauram Lanthokpi Gadaba Konjengbam Nirmala Chan

마당 아시다 아시기다 먹다디 시대 희당란 독자바 로이제리 아동네 토럼 따비리 버시 메가헬스 함홈 다스믹 망아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이사이다부 코이다자부 구딩마키 타모이부 구둠짠방암 할리바 까람바 이사이나 나시기 톱테나 쓰기 아니슈부 마펌다 레이리 하이바두 강미나세 다이방 셈비바 마푸 마하키 마펌다 와항가야 로이나이다나 항라바수 와항 구딩마키 파우쿰디 펑키바나테 다이방 판세다 이돔 라키 에코이 구딩막 이돔 락바 람비니 하이두나 나이톰 이탄나타 한키바 타리브라 와항 시기 파우쿰 쿰락키드라 셈비바 마푸 마하크나 하드 타이방 셈바 마푸 하이나 세요리 베세야시나 아흘 오이락라바 자히나 랭통 파락라바 카야기 아와 폴룸 카야보 파우담니 요트기 타모이 펌게 세이니 오짓 바부 닝타우잠나 사이링바 나나우 사골망나 사이랑바 에케 양고기 콘젤다 사이삭리 라우비라시 시리얼 넘버 2

ꯏꯁꯩꯁꯤꯡ ꯁꯤꯔꯤꯌꯦꯜ ꯅꯝꯕꯔ 10ꯗꯒꯤ 2 ꯐꯥꯎꯕ ꯇꯥꯍꯟꯖꯈ꯭ꯔꯕ ꯃꯇꯨꯡ ꯍꯧꯖꯤꯛꯇꯤ ꯇꯣꯞ 10 ꯑꯁꯤꯒꯤ ꯈ꯭ꯋꯥꯏꯗꯒꯤ ꯃꯀꯣꯛꯇ ꯂꯩꯔꯤꯕ ꯏꯁꯩ ꯈꯨꯗꯣꯜ ꯇꯝꯖꯅꯕꯒꯤ ꯃꯇꯝꯁꯨ ꯌꯧꯔꯛꯂꯦ �미얌나 콰이드기 얌나 칼락키바 이세이 싱기 락타 쿠돌 담자가도리바 이세이 시나 뿜나마키 아한바다 레이리 나켄 타나 쿱실라바 마폭타 아노바 예닝 쫑락레 예닝 타나 여럭레 칸자루바 뿜나막 타요나나 탐람바 톡라바 가나다 타이네루니 농담바다 와라우가드라 반퉁기 누밋 탐비람데 하이나 나트라가 툼민나 눙힉나나 렌바 타라브라 가나다 수와카타나 타비리바 싱나슈 칸비우 ꯉꯁꯤꯒꯤ ꯇꯣꯞ 10ꯗ ꯑꯍꯥꯟꯕ ꯃꯐꯝ ꯀꯜꯂꯤꯕ ꯏꯁꯩꯒꯤ ꯁꯩꯍꯧꯅꯤ ꯂꯩꯃꯟ ꯆꯜꯂꯨꯔꯕ ꯊꯃꯣꯏ ꯌꯦꯅꯤꯡ ꯍꯨꯜꯂꯦ ꯈꯟꯅ ꯍꯔꯥꯎꯖꯔꯨꯕ ꯁꯩꯁꯛꯂꯤꯕ ꯍꯨꯏꯗ꯭ꯔꯣꯝ ꯅꯥꯎꯕꯣꯏ ꯁꯩꯔꯦꯡꯕ ꯕꯤꯁꯒꯨꯞꯇ ꯂꯥꯏꯁ꯭ꯔꯝ ꯁꯩꯔꯥꯡꯕ ꯇꯣꯅꯤ ꯑꯍꯩꯕꯝ ꯑꯁꯤꯔ ꯄꯨꯟꯁꯤ ꯐꯤꯜꯝꯒꯤ ꯏꯁꯩꯅꯤ ꯂꯩꯖꯔꯦ ꯉꯁꯤꯒꯤ ꯇꯣꯞ 10 ꯑꯁꯤꯒꯤ ꯈ꯭ꯋꯥꯏꯗꯒꯤ ꯃꯀꯣꯛꯇ ꯂꯩꯕ ꯉꯝꯂꯤꯕ ꯃꯤꯌꯥꯝꯒꯤ ꯊꯃꯣꯏꯕꯨ ꯍꯨꯝꯗꯨꯅ ꯄꯨꯕ ꯉꯝꯍꯜꯂꯤꯕ ꯏꯁꯩ ꯂꯧꯕꯤꯔꯁꯤ ꯁꯤꯔꯤꯌꯦꯜ ꯅꯝꯕꯔ 1

따비레 톱텐 마니푸리 펄미세 토럼 란톡피키바 권쟁범 니르말라 제누 토럼 푸톡바 와이락범 서베짓 토럼 마시 타한 제키바가 루네나 마시기 담악다디 콘젤나 좀란톡자바 마탕아시다 루이제리

0: 삼나이버싱 라이망제 토록든 자고이 샤이 자고이 호럭보다 뿡셸리이드나 마이버는 호이라위 마청다 삼나이버싱다 자고이 샤이
1: 어어 뿌뿌아 나 사이 우리 애도디
0: 아저디기 이모이모 가나공 미요이 싱카라나디 모이람기 하라오부디 님이 크진기 라이보 종대 하이나버시 마야위 뭐죠 아라한바니
2: 마두디 가리기노 모이바지야
0: 라이션기 만도 없다 라이봉 놈이 그딩이 좋은데 하이바디 야이 아두부 밤나이비 싱나 저거이 샤카르바 마뚱다 마이비나 구럭레이 옙두나 라이션마눙다 라이망다 라이신 저거이 샤르가 놈이 그딩이 라이봉 좋은이네 가이노
1: 부부아 가리가리다 캐내게
0: 아 학장 샤바다 아이코이기나 베나 공마나 아노이롤 세이 마코이기나 마이빈의 석라가 마이빈의 학장샤
1: 오, 오.
2: 아, 뭐이 바지야 콩징바다나 가리가리 도바
0: 아, 뭐랑 하라오보다 콩징바 하이바 토르물세 마시 각다라 마이빈아 오그리 석라가 미안이 쉐이쿠미 람토뽀꿈 아마디 윰팜바꿈다디 오그리 석대 라이뿜나 먹기 마망다 봉실 예이두나 샘포 라이프는 싱보 부이고
2: 아두가 뭐이 바지야 라이 농가바디
0: 아 이보다 당징 하라오바디 라이 농가디고 아두나 농마진 코딩기 라이 통항도는 세바 동네리바니 마시 가까우고
2: 이히 와리 농아이링에다 누미세 다살레이네 따우리세 하이마 이스카람 너와
0: 아이 아주디 나순나비엔 찰로 셀라이드 탄르부 도로고 마시 이 아이니 헤텔로 이나 하이르가 슈 로이니 칸가다브나티 하이엥아무 마탕 자바 아마다네 아이야 무 하이기고
1: 호이부부
2: 아 고창이 슈이 변장에 고 모이바지
0: 잠깐만

0: ꯁꯤꯅꯗꯨꯝꯕ ꯌꯦꯡꯋꯥꯗꯤ ꯌꯨꯕꯤ ꯄꯥꯝꯕꯤꯁꯤ ꯍꯧꯖꯤꯛꯁꯤ ꯌꯨꯝ ꯌꯥꯝ ꯄꯥꯜꯂꯤꯁꯦꯃꯣ ꯌꯥꯝ ꯐꯖꯩꯌꯦ ꯂꯝꯕꯤꯁꯤꯁꯨ ꯍꯧꯖꯤꯛꯅꯤꯍꯦ ꯉꯥꯏꯈꯣ ꯔꯣꯃꯤ ꯅꯈꯣꯏꯒꯤ ꯁꯤꯕꯨ ꯂꯝꯕꯤꯗꯤ ꯐꯅ ꯌꯥꯝ ꯆꯪꯁꯤꯜꯂꯛꯂꯦ ꯀ ꯑꯩꯒꯤ ꯃꯔꯨꯞ ꯆꯟꯗ꯭ꯔꯀꯥꯟꯇ ꯍꯥꯏꯔꯤꯕ ꯅꯨꯄꯥꯁꯦ ꯂꯝꯗꯝꯁꯤꯗ ꯃꯤꯌꯥꯝꯒꯤ ꯁꯦꯕꯥ ꯇꯧꯕ ꯌꯥꯝꯅ ꯐꯕ ꯅꯨꯄꯥꯅꯤ. ꯑꯩꯈꯣꯏ ꯄꯨꯝꯅꯃꯛꯄꯨꯁꯨ ꯃꯥꯒꯤꯗ ꯂꯩꯕꯤꯌꯨ ꯍꯥꯏꯔꯛꯄꯅꯤ.
1: ꯑꯗꯣ ꯅꯪꯅ ꯉꯁꯥꯏ ꯍꯥꯏꯗꯣ ꯂꯝꯕꯤꯁꯤꯅ ꯂꯣꯏꯗꯤꯐꯥꯎ ꯊꯧꯗꯣꯏꯔꯣ?
0: ꯍꯣꯏꯁꯦ ꯊꯧꯒꯗꯣꯔꯤꯕꯅꯤ, ꯂꯝꯕꯤꯁꯨ ꯃꯁꯤ ꯈꯛꯇꯅꯤ ꯃꯐꯝ ꯑꯁꯤꯗ ꯂꯩꯔꯤꯁꯤ. ꯑꯇꯩ ꯈꯨꯟꯁꯤꯡꯒꯤꯗꯃꯛꯇꯗꯤ ꯂꯈꯤꯄꯨꯔꯗꯒꯤ ꯇꯣꯉꯥꯟ ꯇꯣꯉꯥꯟ ꯈꯥꯏꯗꯣꯛꯈ꯭ꯔꯅꯤ. ꯑꯩꯈꯣꯏꯅ ꯑꯁꯤꯒꯨꯝꯕ ꯃꯐꯝ ꯄꯥꯝꯕꯅꯤꯅ ꯏꯆꯦ ꯑꯩꯈꯣꯏꯒꯤꯗꯤ ꯕꯣꯔꯈꯥꯟꯒꯤ ꯂꯝ ꯑꯁꯤꯅ ꯈ꯭ꯋꯥꯏꯗꯒꯤ ꯅꯨꯡꯉꯥꯏꯕ ꯑꯣꯏꯔꯅꯤꯗ.
1: ꯑꯗꯨꯕꯨꯗꯤ ꯀꯩꯁꯨ ꯀꯥꯏꯗꯦꯗ, ꯘꯔꯤ ꯃꯅꯨꯡꯁꯤꯗ ꯀꯨꯏꯅ ꯐꯝꯖꯤꯜꯂꯛꯄꯒꯤ ꯋꯥꯗꯨꯅ ꯁꯨꯝ ꯍꯪꯂꯛꯄꯅꯤ. ꯍꯩꯃꯥ, ꯅꯈꯣꯏ ꯃꯌꯥꯝ ꯁꯦ ꯆꯥꯛ ꯂꯥꯝꯃꯝꯃꯅꯤ, ꯒꯥꯔꯤ ꯌꯥꯎꯔꯤꯕ ꯑꯆꯥ ꯄꯣꯠꯁꯤꯡꯗꯣ ꯆꯥꯔꯣ, ꯑꯩꯗꯤ ꯉꯥꯏꯍꯥꯛꯇ ꯎꯈꯤꯒꯦ.
0: ꯎꯏꯔꯅꯨ ꯏꯆꯦ ꯎꯏꯔꯅꯨ, ꯑꯥꯗ ꯊꯣꯡꯒꯥꯜ ꯑꯃ ꯎꯔꯦ, ꯃꯁꯤꯗ ꯂꯩꯔꯤꯕ ꯋꯥꯒꯤ ꯊꯣꯡꯒꯥꯜ ꯑꯁꯦ ꯃꯁꯤ ꯁꯣꯏꯅ ꯑꯣꯏꯔꯅꯤ, ꯃꯁꯤ ꯑꯣꯏꯔꯅꯤ. ꯒꯥꯔꯤ ꯈꯥꯝꯕꯤꯔꯣ, ꯒꯥꯔꯤ ꯈꯥꯝꯕꯤꯔꯣ.
1: ꯃꯌꯥꯝ ꯂꯥꯛꯄꯤꯔꯦꯗꯅ, ꯁꯣꯝꯗ ꯍꯦꯛꯇ ꯆꯪꯕꯤꯔꯛꯑꯣ. ꯏꯌꯥꯅꯨꯄꯥ ꯆꯟꯗ꯭ꯔꯀꯥꯟꯇꯅ ꯉꯁꯥꯏꯅ ꯑꯌꯨꯛꯇ ꯍꯥꯏꯔꯝꯃꯕꯅꯤ, ꯁꯣꯝꯒꯤ ꯑꯋꯥꯡ ꯊꯪꯕ ꯀꯥꯁꯤꯗ ꯐꯛ ꯊꯥꯖꯔꯕꯅꯤ, ꯉꯥꯏꯍꯥꯛꯇꯪ ꯄꯣꯊꯥꯕꯤꯌꯨ. ꯃꯅꯤꯄꯨꯔꯗꯒꯤ ꯃꯤ ꯂꯥꯛꯀꯅꯤ ꯍꯥꯏꯗꯨꯗ ꯑꯩ ꯉꯁꯥꯏꯗꯒꯤ ꯉꯥꯏꯖꯔꯝꯃꯤꯕꯅꯤ.
2: ꯌꯥꯝꯅ ꯅꯨꯡꯉꯥꯏꯖꯔꯦ. ꯑꯩꯒꯤ ꯃꯤꯡꯅ ꯕꯤꯂꯥꯁꯤꯅꯤ.
1: ꯑꯣ ꯑꯣ, ꯐꯤꯂꯝ ꯑꯁꯤ ꯑꯩꯅ ꯄꯨꯊꯣꯛꯆꯕꯅꯤ,
2: ꯄ꯭ꯔꯣꯗ꯭ꯌꯨꯁꯔꯅꯤ.
1: ꯑꯣ ꯑꯣ, ꯔꯣꯃꯤ, ꯅꯪꯒꯤ ꯄꯣꯠꯆꯩꯁꯤꯡꯗꯣ ꯊꯥꯡꯖꯤꯜꯂꯣ.
2: ꯊꯥꯡꯖꯜꯂꯣ ꯊꯥꯡꯖꯜꯂꯣ.
1: ꯑꯣꯟꯊꯣꯛꯅ ꯆꯤꯛꯈ꯭ꯔꯦ, ꯅꯨꯡꯉꯥꯏꯈ꯭ꯔꯦ ꯃꯐꯝꯁꯦ. ꯑꯩꯈꯣꯏꯗꯤ ꯑꯁꯤꯒꯨꯝꯕ ꯃꯐꯝ ꯑꯃ ꯂꯩꯔꯝꯒꯅꯤ ꯍꯥꯏꯕꯁꯦ ꯊꯥꯖꯔꯨꯗꯦ. ꯑꯩꯁꯦ ꯏꯃꯨꯡꯁꯤꯒꯤ ꯃꯅꯦꯅꯤ, ꯃꯤꯡꯕꯨꯗꯤ ꯕꯥꯕꯨꯅꯤ ꯀꯧꯋꯦ, ꯑꯗꯨ ꯑꯣꯏꯔꯁꯨꯅꯦ ꯑꯩꯉꯣꯟꯗ ꯏꯅꯦ ꯑꯗꯨꯝ ꯀꯧ, ꯆꯍꯤꯒꯤ ꯋꯥ ꯅꯠꯇꯦꯀꯣ.
2: ꯍꯣꯏ, ꯀꯧꯒꯦ ꯏꯅꯦ. ꯑꯗꯨ ꯏꯅꯦꯈꯣꯏꯒꯤ ꯌꯨꯝꯁꯤꯗꯤ ꯌꯥꯝꯅ ꯆꯥꯎꯏ, ꯃꯤꯗꯤ ꯑꯃꯠꯇ ꯎꯗꯦ, ꯏꯪꯈꯣꯜꯁꯨ ꯌꯥꯝꯅ ꯆꯥꯎꯏ,
1: ꯃꯤꯗꯤ ꯌꯥꯝꯈ꯭ꯔꯄꯣꯠꯅꯤ, ꯂꯣꯏꯅ ꯆꯠꯅꯈ꯭ꯔꯦ. ꯃꯥꯒꯤ ꯃꯥꯒꯤ ꯊꯕꯛ ꯑꯃꯃꯝ ꯇꯧꯔꯒ ꯁꯃꯨꯗ꯭ꯔ ꯋꯥꯡꯃꯗ ꯂꯩꯈꯤꯕꯁꯨ ꯌꯥꯎꯔꯤ, ꯌꯥꯝꯅ ꯇꯥꯡꯅ ꯇꯥꯡꯅ ꯃꯔꯛ ꯃꯔꯛꯇꯕꯨꯗꯤ ꯂꯥꯛꯏ. ꯃꯥꯒꯤ ꯃꯥꯒꯤ ꯅꯨꯄꯤ ꯑꯉꯥꯡ ꯂꯣꯏꯅ ꯊꯤꯅꯈ꯭ꯔꯦ. ꯑꯉꯥꯡꯁꯤꯡꯗꯨꯁꯨ ꯃꯐꯝ ꯃꯐꯝꯗꯨꯗ ꯂꯥꯏꯔꯤꯛ ꯇꯝꯅꯈ꯭ꯔꯕꯅꯤꯅ ꯄꯥꯛ ꯄꯥꯛ ꯂꯥꯛꯄ ꯉꯝꯅꯗ꯭ꯔꯦ. ꯆꯟꯗ꯭ꯔꯀꯥꯟꯇ ꯃꯇꯣꯝꯇ ꯉꯥꯏꯔꯦ ꯄꯥꯈꯪ ꯍꯥꯏꯕꯕꯨ. ꯃꯍꯥꯛꯁꯨꯅꯦ ꯌꯨꯝꯒꯤ ꯃꯈꯥꯗ ꯉꯥꯏꯍꯥꯛꯇ ꯂꯩꯇꯦ, ꯁꯝꯅ ꯍꯥꯏꯔꯕꯗ ꯌꯨꯝꯁꯤꯗ ꯀꯅꯥꯁꯨ ꯂꯩꯅꯤꯡꯗꯦ ꯍꯥꯏ ꯇꯥꯔꯦꯅꯦ. ꯑꯩꯅ ꯌꯨꯝꯁꯦ ꯁꯪꯉꯤꯕꯅꯤ, ꯎ ꯋꯥ ꯃꯅꯥ ꯃꯁꯤꯡ ꯊꯥꯗꯕꯁꯨ ꯌꯥꯗꯕ.
2: ꯑꯗꯣ ꯏꯅꯦ, ꯏꯅꯦꯒꯤ ꯃꯇꯦꯡ ꯄꯥꯡꯕꯤꯅꯕꯕꯨ ꯀꯅꯥꯝꯇ ꯂꯩꯇ꯭ꯔꯕ꯭ꯔꯣ?
1: ꯂꯩ, ꯃꯤ ꯑꯃ ꯂꯩ. ꯑꯗꯨꯒ ꯏꯪꯈꯣꯜꯒꯤ ꯃꯅꯥ ꯃꯁꯤꯡ ꯊꯥꯕ ꯃꯇꯝꯗꯗꯤꯅꯦ ꯈꯨꯜꯒꯤ ꯃꯤ ꯃꯌꯥꯝ ꯂꯥꯛꯑꯦ. ꯑꯩꯈꯣꯏ ꯄꯨꯟꯅ ꯄꯨꯟꯅ ꯊꯥꯃꯤꯟꯅꯩ ꯁꯨꯃꯤꯟꯅꯩ. ꯏꯪꯈꯣꯜꯁꯤꯗ ꯄꯣꯠ ꯊꯥꯗ꯭ꯔꯗꯤ ꯈꯨꯜ ꯂꯩꯀꯥꯏꯁꯦ ꯆꯥꯅꯤꯡꯉꯥꯏ ꯂꯩꯔꯣꯏꯗꯧꯔꯤꯕꯅꯤ. ꯏꯍꯦ, ꯑꯗꯨꯗꯤ ꯕꯤꯂꯥꯁꯤꯅꯤ,
2: ꯏꯅꯦ
1: ꯀꯣꯟꯅ ꯋꯥꯔꯤ ꯁꯥꯔꯁꯤ, ꯂꯥꯞꯅ ꯂꯥꯛꯄꯒꯤ ꯋꯥꯔꯝꯃꯅꯤ, ꯏꯔꯨ ꯃꯥꯏꯊꯖꯔꯒ ꯉꯥꯏꯍꯥꯛꯇꯪ ꯄꯣꯊꯥꯔꯨꯔꯣ.
2: ꯌꯥꯝꯅ ꯐꯅꯤ ꯏꯅꯦ.
1: ꯍꯣꯏ, ꯑꯗꯨꯗꯤ ꯑꯩ ꯆꯥ ꯏꯁꯤꯡꯒ ꯂꯥꯡꯉꯨꯔꯒꯦ. ꯏꯕꯨꯡꯉꯣ, ꯅꯪꯒꯤ ꯃꯃꯤꯡꯗꯨ ꯀꯔꯤꯌꯦꯕ?
0: ꯑꯩꯒꯤ ꯃꯤꯡ ꯔꯣꯃꯤ.
1: ꯑꯗꯣ ꯅꯪꯅꯦ ꯏꯃꯨꯡꯗ ꯆꯪꯉꯛꯑꯣ, ꯂꯥꯛꯑꯣ
0: ꯆꯪꯖꯔꯛꯀꯦ.
2: ꯔꯣꯃꯤ, ꯅꯪꯅ ꯀꯗꯥꯏꯗꯅꯣ?
0: ꯏꯆꯦ, ꯍꯧꯖꯤꯛꯀꯤ ꯅꯨꯄꯤꯗꯨꯅ ꯑꯩꯕꯨ ꯂꯥꯛꯎ ꯍꯥꯏꯔꯝꯃꯤ.
2: ꯍꯩꯃꯥ, ꯀꯩꯅꯣ ꯅꯪꯅ ꯅꯨꯄꯤꯒ ꯍꯥꯏꯗꯨꯕꯣ? ꯃꯁꯤꯗꯤ ꯉꯁꯥꯏꯅ ꯏꯅꯦꯒ ꯋꯥꯏꯔꯝꯃꯤꯗꯨꯗꯤ ꯅꯈꯣꯏ ꯇꯥꯍꯧꯔꯤꯕ ꯅꯠꯇ꯭ꯔꯣ? ꯏꯅꯦ ꯍꯥꯏꯌꯣ ꯏꯅꯦ. ꯍꯣ, ꯆꯪꯉꯨꯔꯣ, ꯃꯥꯅ ꯍꯥꯏꯅꯤꯡꯕ ꯋꯥ ꯑꯃ ꯂꯩꯔꯝꯃꯒꯅꯤ. ꯔꯟꯖꯤꯠ,
3: ꯏꯆꯦ
2: ꯁꯅꯥ ꯇꯨꯝ, ꯅꯈꯣꯏ ꯑꯅꯤ ꯀꯥꯏ ꯆꯠꯂꯤꯅꯣ?
3: ꯏꯆꯦ, ꯃꯈꯣꯏꯒꯤ ꯃꯐꯝꯁꯤꯗꯤ ꯃꯑꯣꯡ ꯑꯃꯅꯤꯅꯦ, ꯌꯨꯕꯤꯀꯥꯁꯤ ꯌꯥꯝꯅ ꯅꯦꯝꯅ ꯅꯦꯝꯅ ꯄꯥꯜꯂꯤ. ꯅꯦꯒꯤꯗꯤ ꯌꯥꯝꯅ ꯋꯥꯡ ꯋꯥꯡꯅ ꯄꯥꯟꯅꯕꯅꯤꯅꯦ.
2: ꯍꯥꯏ ꯍꯥꯏ ꯍꯥꯏ, ꯃꯤꯒꯤ ꯃꯄꯣꯝ ꯃꯆꯦꯒ ꯁꯣꯛ ꯂꯥꯎꯅꯨꯀꯣ. ꯅꯈꯣꯏ ꯀꯅꯥ ꯑꯃꯠꯇ ꯃꯐꯝ ꯑꯁꯤꯗ ꯂꯩꯔꯤꯕ ꯄꯥꯜꯂꯤꯕ ꯍꯧꯔꯤꯕ ꯎꯍꯩ ꯋꯥꯍꯩꯒ ꯑꯝꯇ ꯍꯦꯛꯄ ꯌꯥꯗꯦ. ꯌꯦꯡꯉꯣꯏ, ꯅꯈꯣꯏꯅꯅꯦ ꯐꯣꯇꯣ ꯀꯥꯞꯀꯦ ꯍꯥꯏꯕꯁꯨ ꯀꯥꯞꯄꯨ, ꯌꯦꯡꯒꯦ ꯍꯥꯏꯕꯁꯨ ꯌꯦꯡꯉꯨ, ꯀꯔꯤꯇ ꯀꯥꯏꯗꯦꯀꯣ.
3: ꯍꯦꯛ ꯑꯣꯏꯗ ꯍꯦꯛ ꯑꯣꯏꯗ, ꯑꯩꯈꯣꯏ ꯋꯥꯒ ꯃꯆꯥꯗꯧꯅ ꯏꯆꯦꯁꯤꯃ.
2: ꯍꯥ, ꯑꯩꯗꯤ ꯍꯧꯖꯤꯛ ꯐꯛ ꯑꯁꯥꯡꯕꯁꯤꯗꯅꯦ ꯉꯥꯏꯍꯥꯛꯇ ꯇꯤꯡꯊꯣꯛꯈꯤꯒꯦ. ꯑꯣꯟꯊꯣꯛꯅ ꯅꯨꯡꯉꯥꯏꯈ꯭ꯔꯦꯗ, ꯏꯪꯈ꯭ꯔꯦꯗ. ꯃꯄꯥꯟꯗꯅ ꯁꯥꯔꯤꯕ ꯏꯅ ꯊꯥꯅ ꯀꯨꯞꯄꯁꯤꯅ ꯑꯣꯏꯔꯃꯥꯜꯂꯤꯅꯤ, ꯑꯣꯟꯊꯣꯛꯅ ꯏꯪꯅ ꯅꯨꯡꯉꯥꯏꯈ꯭ꯔꯦ. ꯑꯁꯤꯒꯨꯝꯕ ꯌꯨꯝꯁꯤꯗꯤ 아이콘 마니뿔 내리 레이브 레이디네.
0: 시에 시에.
2: 하이. 하이도 우리.
0: 시에 이니에 신나 하리바.
2: 아.
0: 아이콘이 뭐 부크리데 이루 저루로. 아들이 마뚱도 짝짝 와이. 마두가 마코이 쇼아이시디 레트린 쌍으로디 이루 저거더니 쇼하이리니.
2: 호이다 호이다.
4: 아씨 또 있는 쌍범이도디 바사라니.
2: 아씨 산하 돈 반낭낭.

0: 할마, 아 통과한다 밤리버시부 이니만 그래다 가리기는 많은 야상범 맞다 마시다 밤리시 이니 이니 나트로
1: 할마 마니 마니 빌라시니 시다 밤실라오
0: 이니
1: 아 자르팅 사이노 불로에로 바니 아도 마시디 마하마토 락트레니
0: 오
1: 마하풍아이리 바니
0: 오오
1: 마 쇼이드나 토리엔다 nga 파바셀라마니 마는 나랑 나코이 마얌다 아하오가 비제네나 하이름바니 뭉티기디 마는 라고 마담 여러바니네
0: 이니 따다 마마세 얌나 파바 미말이 와수 얌나 강디 타북수 파자 안했다위 농머니니스데 인콜라세 웅랑랑크리
1: 좀미 마디 얌 파바 미니 마타모이 자오바 미농시 레이바 미니
0: 아
1: 빅링에대기 아이노 마부 칸가이 이빠나 makhoygi imungse lo unana ba thamam bani
0: o o o
1: haujikti magi mapa mama lekhidre ai gi su lekhidre le chabi pa khang phara ba phauba ai khoy ani se tam tinare ai na turien da chatpa turien da irujaba yamna pa ma eba mahang na ne ai bu bara khongban da he he pu birami
2: Babuni, Babuni, Turin Sakani Hidai Tolo Lao.
1: Lai, Kaino, I know to Minas, I get our Ganala, Idu
2: Ganala, Ridica Maintani. A quick chalk of Ingola Sida, Nang Mung the Labani, I know you don't have the Govani Kaino.
1: Ado Kamra, Turin Zapase, Ibung Singers, Yaya Deva.

0: 그러니까 실내 미리 밤에 뿜쿠디 막 누가 아이네 뚱콜 딴디요 아이네 마양이 뭐 신두나 람마시붕 악세리 마양뿐 음악 아기야 강나 있잖아 누가 아이네 뚱디요 그러니까 실내 미리 밤에 뿜쿠디 막 누가 아이네 뚱콜 딴디요 아이네 마양이 뭐 신두나 람마시붕 악세리 마양뿐 음악 아기야
1: 아잉세 파나야 암나 티앵라바니 마하마치 톰디 말레니 오 아이코이기 다나타나 마하나 콜뿜바기 후란진 티카야 앙악도나 레이리 카야다 와자라바 마하키 뿐치노 하잉디 농 핵안바가 바락도리엔다 나 파바 목자크라니 스나악등 뚜자라바디 파니다 파리 이슝 악등 뚜타나 바타 오라게
2: 바부니 바부니 바부니
3: 까이노 까이노 낭나이 부가오리도 보 농아마데기 나랑 모송다 꼬이차 잘루라가 허지다 할라이바나트로
2: 나랑 모송다 잘루바나 띠임니 영호 아이나 오이 매암을 헬레이세
3: 그다
2: 제 하이카 신은 말해 영호 신은 하이농네 제 낭이다 못 보리니
3: 나는 까리 강이야 하이도 자게 내 바깥 탐다 탐을 나오게
2: 나 군을 나오고 어떻게 되게
3: 야디 아이는 내 바깥 탐모 하이리시니 탐모봐
2: 어 아두디 아두디 삐라로이 아이 잘라
3: 아이 하이 삐라무니 하이 저 크리시 형 와미
2: 삐라이 예
3: 마마
2: 숨비 삐라이
3: 마마 채 마마 마마
1: 엄마 하이디 온톱은 망가마 망고래다 농아를 말이니 아이 하고라게
4: 이니야 이니
1: 해마 그녀를 빌라시니야
4: 이니야
1: 아이씨 야호카라 티앵크라 말이니 나시디 탕자니나 산이부자레이 하이레이 카당수 토랑 떠오다바 야드리바
4: 이니야 마코잉아랑 저외이탐바자 키비도 아마타 할락드레 마코기 사합라굼세 아두가 따다 마하마네 이니에드 비유 하이드나 수망드 나카라 수타나미
1: 오 해마 마디 언통는 건나 호글랍니다 나랑아 힝 아이나 두맘다이다 마나레 가잉악바기 라오바 따키 아이코이기 람세 보지깐시디 성고원대기 산부망바네 나누 깡아수 야암나 망나레 호지깐세 마옹어마 원크레 아도 나시디 미수야암드레 마하만나 파락바 나시가 카미나 신바가 통하게 누가 거의 짜르시고
4: 호이 네 이니나 코이다 하오 나학도 비제 마시기 라말 아이나 마도 그럼은 생가도이노 칸디 아두가 따다 마함세 까야다 파크라바 마항네 이니 코이데 나타나 코이 마양기수 호나리 마가세 미오이베 마락다 야암나 땅무니
1: 아도 아이 나싱세 통나나 바 샘샤루르게고
4: 이니 이니 아두디 아이수 콩나 쇠 파우부당 살루게 라북라 망싱세 예모도 온톡나 농아이크레 아이니 핵 밤즈바 아직도 마팜 하이브도 아시망니
1: 응응 예모 예모 아도 사틸라마데 로이나 코코
4: 야라니 다이니 부드라바 수야라니
1: 해마 마마세 솜도 몰라 이니 마마 까이기 농아시디 얌토나 가르 이나
2: 아 아이나 시등한 날 라쁘게 말하면서 아니시
1: 하 아니에바
2: 아한 말하면 산드라칸타나 거기 시다 놈이 나와는 필름 넘는 하에 아두기다 먹다 하이콩레 공싱세 생도께는 라이바 아두가 아토프 말하면 만나냐 바보냐 나랑의 힝 아이기 망다 낭나이부 깐나 깐나 걸음 아두부 나색디 우버팡데 거우버도 등따기 비갑 토록받아 멍 왜라매
1: 멍
2: 아무거나 뚱타버수 약해드래 아두 대기디 아이 아둠 호글라가 나 파바 찰리드나
1: 아이는 안 부까워 아두 멍 왜라수 타이벙 왜라수 낭나타나 아이디 가나다 가오르니
2: 호이네 호이네 타이벙다 거우버도 부디 파리해봐 아두 멍들이 걸거누고 망다 낭낭거 오버도 아두 따바다 아이암농아이 띠에바 꼬
1: 아이수 누아이테.
5: 가리.
1: 아이수 망다 낭무 우이.
5: 가리여봐. 아이 우이여봐.
1: 앙앙 월링에게 망수 헤헤 망해.
5: 오.
1: 낭나 아이기 망다 회의 해야가네.
5: 응.
1: 앵원다 비우야름데.
5: 하.
1: 우회싱도 레이바크 타모 하이러브스 야데.
5: 오.
1: 샤오드나 잭키.

0: 약간 낯선기 아무거나 나서도 우바돔 방키래.
1: 아이 고세. 낭 오이하르가 아이 게 없는 생애.
0: 하, 가 있는 생애.
1: 전들 간다나 라포이가 꼼라가 레이오 하이드나냐.
0: 아이고는
1: 센 비름매바. 아도 마얌시 하영이 팔셋치보다 하피 너브니 소하이.
0: 아도 디파이. 아이 수칼리바니.
1: 오.
0: 뭐 그럼 마얌 레이버세.
1: 아이야
0: 뭐해. 뭐 그는 자 크르가디. 이치 아무지 호라도.
1: 아이 코이디. 아돔 레호고 따브니. 아도 낭기 부카리 왔게.
0: 하.
1: 낭기디 요 나누 레이디드나
0: 아스
1: 아두가 쿠누수 레이디 산마피 마차 안데기디
0: 안데기디 아 카리
1: 아이
0: 카리
1: 낭네 헤카우가 이디듬 락브니다 아도 마부니 아이나 무카쇼나 하이리시니고 낭망데디 아이부 카카오카노 고
0: 아도 보고 알아네 망기와부 가나나 강니
1: 강다바두니 하이리세 강답을 우답을 보싱하시나 미호이바이 코이보와 할래 가람바 맞담다 가람바 누미타 시기니 하이바세 코이가 나암타 강대 아두 오래바슈 시니 하이드나 아두 무하이드나
0: 아두 나부 라이쿠르미시니
1: 호이 아이슈 라이쿠르미 이라이쿠딩기 알아다 니제 아두부 마나 두아토 비데 아이나 칼리 힝망암리바시마 마기 두아니 하이드나
0: 파리 아두 낭가 와리 샤링에시다. 짝 텐기 바다레.
1: 오.
0: 아 이루 자루라게. 아도 낭수 짝 자르가 자루.
1: 아 호이네.
0: 아이네 우나 와나 싱도로 아이네 시젤라마 바니. 마이 타가다 우당 아이라 바니.
1: 오 송기두라.
0: 아도 아이 생각했고.
1: 호이 에이 좀 마이 타도 오라게.

1: ꯇꯔꯥꯇꯔꯦꯠ ꯁꯨꯕ ꯆꯍꯤꯆꯥꯒꯤ ꯑꯔꯣꯏꯕꯗ ꯐ꯭ꯔꯦꯟꯁꯅ ꯏꯪꯂꯤꯁ ꯏꯁ ꯏꯟꯗꯤꯌꯥ ꯀꯝꯄꯦꯅꯤꯒꯤ ꯃꯔꯨꯑꯣꯏꯕ ꯂꯝꯕꯥ ꯑꯣꯏꯔꯛꯈꯤ꯫ ꯐ꯭ꯔꯦꯟꯁ ꯏꯁ ꯏꯟꯗꯤꯌꯥ ꯀꯝꯄꯦꯅꯤꯁꯤ ꯀꯨꯝ 1906 ꯗ ꯂꯤꯡꯈꯠꯂꯝꯃꯤ꯫ ꯕ꯭ꯔꯤꯇꯤꯁꯅ ꯀꯔꯅꯥꯇꯤꯛ ꯅꯋꯥꯕꯇ ꯃꯈꯣꯏꯗ ꯑꯃꯨꯛ ꯃꯗ꯭ꯔꯥꯁ ꯐꯪꯅꯅꯕ ꯍꯣꯠꯅꯕꯗ ꯃꯇꯦꯡ ꯄꯥꯡꯅꯅꯕ ꯍꯥꯏꯖꯔꯝꯃꯤ꯫ ꯅꯋꯥꯕ ꯑꯣꯐ ꯀꯔꯅꯥꯇꯤꯛꯅ ꯕ꯭ꯔꯤꯇꯤꯁꯀꯤ ꯋꯥꯗ ꯌꯥꯅꯤꯡꯂꯗꯨꯅ ꯂꯥꯟꯃꯤ 10,000 ꯐ꯭ꯔꯦꯟꯁꯀꯤ ꯃꯊꯛꯇ ꯂꯥꯟꯗꯥꯅꯕꯒꯤꯗꯃꯛ ꯊꯥꯔꯛꯈꯤ꯫ ꯀꯨꯝ 1898ꯗ ꯂꯥꯟ ꯂꯣꯏꯁꯤꯟꯗꯨꯅ ꯕ꯭ꯔꯤꯇꯤꯁꯇ ꯃꯗ꯭ꯔꯥꯁ ꯑꯃꯨꯛ ꯈꯨꯠꯁꯤꯟꯅꯈꯤ꯫ ꯅꯤꯡꯊꯧꯐꯝ ꯄꯥꯏꯒꯗꯕꯒ ꯃꯔꯤ ꯂꯩꯅꯅ ꯀꯔꯅꯥꯇꯤꯛ ꯑꯃꯗꯤ ꯍꯥꯏꯗ꯭ꯔꯕꯥꯗꯇ ꯎꯝꯈꯠꯅꯔꯛꯄꯁꯤ ꯀꯨꯝ 1898ꯅꯤ꯫ ꯀꯔꯅꯥꯇꯤꯛꯇ ꯆꯥꯟ ꯁꯥꯍꯤꯕꯅ ꯑꯟꯋꯥꯔ ꯎꯗꯤꯟꯒꯤ ꯃꯍꯨꯠꯇ ꯂꯩꯉꯥꯛꯄ ꯑꯣꯏꯅꯤꯡꯉꯝꯃꯤ꯫
0: ꯍꯥꯏꯗ꯭ꯔꯕꯥꯗꯇ ꯅꯥꯁꯤꯔ ꯖꯪ ꯑꯃꯗꯤ ꯃꯁꯨꯅꯨꯄꯥ ꯃꯨꯖꯥꯐꯔ ꯖꯪꯒ ꯃꯨꯛꯅꯔꯛꯈꯤ꯫ ꯐ꯭ꯔꯦꯟꯁꯅ ꯀꯔꯅꯥꯇꯤꯛꯇ ꯆꯥꯟ ꯁꯥꯍꯤꯕꯄꯨ ꯁꯧꯒꯠꯂꯝꯃꯤ꯫ ꯃꯨꯖꯥꯐꯔ ꯖꯪꯕꯨ ꯍꯥꯏꯗ꯭ꯔꯕꯥꯗꯇ ꯁꯧꯒꯠꯈꯤ꯫ ꯃꯈꯣꯏꯅ ꯑꯟꯋꯥꯔꯨꯗꯤꯟꯕꯨ ꯀꯨꯝ 1899ꯗ ꯃꯥꯏꯊꯤꯕ ꯄꯤꯔꯝꯃꯤ꯫ ꯑꯟꯋꯥꯔꯨꯗꯤꯟꯒꯤ ꯃꯆꯥꯅꯨꯄꯥ ꯃꯣꯍꯃꯗ ꯑꯂꯤ ꯇ꯭ꯔꯤꯆꯤꯅꯣꯄꯣꯂꯤꯗ ꯆꯦꯟꯈꯤꯔꯝꯃꯤ꯫ ꯆꯥꯟ ꯁꯥꯍꯤꯕꯄꯨ ꯀꯔꯅꯥꯇꯤꯛꯀꯤ ꯅꯋꯥꯕꯅꯤ ꯍꯥꯏꯅ ꯂꯥꯎꯊꯣꯛꯈꯤ꯫ ꯀꯨꯝ 1900ꯗ ꯅꯥꯁꯤꯔ ꯖꯪꯕꯨ ꯍꯥꯠꯈꯤꯗꯨꯅ ꯃꯨꯖꯥꯐꯔ ꯖꯪꯕꯨ ꯍꯥꯏꯗ꯭ꯔꯕꯥꯗꯀꯤ ꯅꯤꯖꯥꯝ ꯑꯣꯏꯍꯟꯈꯤ꯫ ꯃꯨꯖꯥꯐꯔ ꯖꯪ ꯁꯤꯔꯕ ꯃꯇꯨꯡꯗ ꯃꯥꯒꯤ ꯃꯆꯥꯅꯨꯄꯥ ꯁꯜꯕꯥꯠ ꯖꯪꯕꯨ ꯃꯊꯪꯒꯤ ꯅꯤꯖꯥꯝ ꯑꯣꯏꯅ ꯍꯥꯞꯂꯝꯃꯤ꯫
1: ꯃꯗꯨꯒꯤ ꯇꯨꯡꯗ ꯐ꯭ꯔꯦꯟꯁꯅ ꯇ꯭ꯔꯤꯆꯤꯅꯣꯄꯣꯂꯤ ꯈꯨꯗꯨꯝ ꯆꯟꯁꯤꯜꯂꯝꯃꯤ꯫ ꯃꯇꯝ ꯑꯗꯨꯗ ꯔꯣꯕꯥꯔꯠ ꯀ꯭ꯂꯥꯏꯕꯅ ꯂꯨꯆꯤꯡꯕ ꯏꯪꯂꯤꯁꯁꯤꯡꯅ ꯀꯔꯅꯥꯇꯤꯛꯀꯤ ꯀꯣꯅꯨꯡ ꯑꯦꯀꯣꯔꯠꯇ ꯂꯥꯟꯗꯥꯈꯤ꯫ ꯐ꯭ꯔꯦꯟꯁꯅ ꯆꯥꯟ ꯁꯥꯍꯤꯕꯀꯤ ꯃꯇꯦꯡ ꯄꯥꯡꯅꯅꯕ ꯂꯥꯛꯈꯤ꯫ ꯀꯨꯝ 1895ꯗ ꯕ꯭ꯔꯤꯇꯤꯁ ꯑꯃꯗꯤ ꯐ꯭ꯔꯦꯟꯁ ꯑꯅꯤꯒꯤ ꯃꯔꯛꯇ ꯌꯥꯅꯆꯦ ꯑꯃ ꯏꯟꯅꯗꯨꯅ ꯅꯥꯀꯜ ꯑꯅꯤꯅ ꯏꯟꯗꯤꯌꯥ ꯅꯤꯡꯊꯧꯃꯆꯥꯁꯤꯡꯒꯤ ꯈꯠꯅꯕ ꯃꯈꯣꯏ ꯌꯥꯎꯁꯤꯟꯗꯕ ꯍꯥꯏꯅ ꯂꯦꯞꯅꯈꯤ꯫ ꯀꯨꯝ 1896ꯗ ꯕ꯭ꯔꯤꯇꯤꯁ ꯑꯃꯗꯤ ꯐ꯭ꯔꯦꯟꯁꯀꯤ ꯃꯔꯛꯇ ꯑꯃꯨꯛ ꯍꯟꯅ ꯌꯨꯔꯣꯞꯇ ꯂꯥꯟ ꯊꯣꯛꯂꯝꯃꯤ꯫
0: ꯀꯨꯝ 1897ꯗ ꯕ꯭ꯔꯤꯇꯤꯁꯅ ꯕꯦꯡꯒꯣꯜꯒꯤ ꯅꯋꯥꯕ ꯁꯤꯔꯥꯖꯨꯗꯧꯂꯥꯕꯨ ꯃꯥꯏꯊꯤꯕ ꯄꯤꯗꯨꯅ ꯕꯦꯡꯒꯣꯜꯗ ꯐ꯭ꯔꯦꯟꯁꯁꯤꯡꯅ ꯈꯨꯟꯗꯥꯔꯤꯕ ꯆꯥꯟꯗꯦꯅꯒꯣꯔꯦꯕꯨ ꯂꯣꯏ ꯆꯟꯁꯤꯜꯂꯝꯃꯤ꯫ ꯕ꯭ꯔꯤꯇꯤꯁꯅ ꯕꯦꯡꯒꯣꯜꯗ ꯃꯥꯏ ꯄꯥꯛꯄꯒ ꯃꯈꯥ ꯁꯝꯊꯗꯨꯅ ꯏꯟꯗꯤꯌꯥꯒꯤ ꯏꯁꯤꯡꯒꯤ ꯁꯔꯨꯛꯇꯒꯤ ꯐ꯭ꯔꯦꯟꯁ ꯅꯦꯚꯤ ꯇꯥꯟꯊꯣꯛꯈꯤ꯫ ꯋꯟꯗꯤꯋꯥꯁꯀꯤ ꯂꯥꯟꯐꯝꯗ ꯐ꯭ꯔꯦꯟꯁ ꯂꯥꯟꯃꯤꯁꯤꯡꯕꯨ ꯀꯨꯝ 1900ꯗ ꯃꯥꯏꯊꯤꯕ ꯄꯤꯈꯤ꯫ ꯃꯇꯝ ꯑꯗꯨꯗꯒꯤ ꯕ꯭ꯔꯤꯇꯤꯁꯅ ꯀꯔꯅꯥꯇꯤꯛꯇ ꯃꯔꯥ ꯇꯥꯅ ꯂꯩꯔꯛꯈꯤ꯫ ꯕ꯭ꯔꯤꯇꯤꯁꯀ ꯐ꯭ꯔꯦꯟꯁꯀ ꯊꯦꯡꯅꯕ ꯂꯥꯟ ꯀꯨꯝ 1900ꯗ ꯇ꯭ꯔꯤꯇꯤ ꯑꯣꯐ ꯄꯦꯔꯤꯁ ꯏꯟꯅꯗꯨꯅ ꯂꯣꯏꯁꯤꯟꯈꯤ꯫
1: ꯏꯟꯅꯈꯤꯕ ꯌꯥꯅꯕ ꯑꯗꯨꯒꯤ ꯃꯈꯥꯗ ꯏꯟꯗꯤꯌꯥꯗ ꯐ꯭ꯔꯦꯟꯁꯅ ꯃꯈꯣꯏꯒꯤ ꯐꯦꯛꯇꯔꯤ ꯆꯂꯥꯏꯕ ꯂꯥꯟꯕꯟꯁꯤꯡ ꯊꯝꯕꯒꯤ ꯑꯌꯥꯕ ꯄꯤꯈꯤ꯫ ꯌꯨꯔꯣꯞꯀꯤ ꯌꯦꯛꯅꯕ ꯈꯨꯗꯤꯡꯃꯛ ꯊꯥꯗꯣꯛꯂꯒ ꯕ꯭ꯔꯤꯇꯤꯁꯅ ꯏꯟꯗꯤꯌꯥ ꯂꯧꯁꯤꯟꯅꯕ ꯇꯧꯔꯛꯈꯤ꯫ ꯅꯤꯡꯁꯤꯡꯕ ꯌꯥꯕꯗꯤ ꯏꯪꯂꯤꯁꯅ ꯐ꯭ꯔꯦꯟꯁꯀ ꯀꯔꯅꯥꯇꯤꯛ ꯋꯥꯔ ꯑꯍꯨꯝꯂꯛ ꯁꯣꯛꯅꯈꯤ꯫ ꯀꯨꯝ 1917-18ꯇ ꯃꯨꯘꯜ ꯅꯤꯡꯊꯧꯔꯦꯜ ꯐꯥꯔꂨꯛ ꯁꯤꯌꯔꯅ ꯌꯥꯊꯪ ꯑꯃ ꯊꯣꯛꯇꯨꯅ ꯕ꯭ꯔꯤꯇꯤꯁꯅ ꯇꯦꯛꯁ ꯑꯃꯠꯇ ꯊꯤꯗꯅ ꯕꯦꯡꯒꯜꯗ ꯐ꯭ꯔꯤ ꯇ꯭ꯔꯦꯗ ꯇꯧꯕ ꯌꯥꯒꯅꯤ ꯍꯥꯏꯅ ꯂꯥꯎꯊꯣꯛꯈꯤ꯫ ꯋꯥꯐꯝ ꯑꯗꯨꯕꯨ ꯕꯦꯡꯒꯜꯒꯤ ꯅꯋꯥꯕꯁꯤꯡꯅ ꯄꯥꯝꯂꯝꯗꯦ꯫
0: ꯀꯨꯝ 1896ꯇ ꯁꯤꯔꯥꯖꯨꯗꯧꯂꯥꯅ ꯀꯥꯁꯤꯝ ꯕꯖꯥꯔꯗ ꯂꯩꯕ ꯕ꯭ꯔꯤꯇꯤꯁ ꯐꯦꯛꯇꯔꯤꯗ ꯂꯥꯟꯗꯥꯔꯝꯃꯤ꯫ ꯏꯀꯨꯏ ꯀꯨꯏꯗꯨꯅ ꯔꯣꯕꯥꯔꯠ ꯀ꯭ꯂꯥꯏꯕꯅ ꯂꯨꯆꯤꯡꯕ ꯕ꯭ꯔꯤꯇꯤꯁ ꯂꯥꯟꯃꯤꯁꯤꯡꯅ ꯀꯨꯝ 1897ꯗ ꯀꯣꯜꯀꯇꯥ ꯂꯧꯁꯤꯜꯂꯝꯃꯤ꯫ ꯑꯂꯥꯁꯤꯒꯤ ꯂꯥꯟꯐꯝꯗ ꯁꯤꯔꯥꯖꯨꯗꯧꯂꯥꯕꯨ ꯃꯥꯏꯊꯤꯕ ꯄꯤꯈꯤ꯫ ꯅꯋꯥꯕꯄꯨ ꯐꯥꯗꯨꯅ ꯆꯩꯔꯥꯛ ꯄꯤꯈꯤ꯫ ꯕ꯭ꯔꯤꯇꯤꯁꯅ ꯃꯤꯔꯖꯥꯐꯔꯕꯨ ꯕꯦꯡꯒꯣꯜꯒꯤ ꯑꯅꯧꯕ ꯅꯋꯥꯕ ꯑꯣꯏꯅ ꯐꯝ ꯄꯤꯈꯤ꯫ ꯃꯤꯔꯖꯥꯐꯔꯁꯨ ꯃꯇꯝ ꯁꯥꯡꯅ ꯕ꯭ꯔꯤꯇꯤꯁꯀ ꯂꯣꯏꯅꯕ ꯉꯝꯂꯝꯗꯦ꯫ ꯃꯍꯥꯛꯀꯤ ꯃꯍꯨꯠꯇ ꯃꯍꯥꯛꯀꯤ ꯃꯆꯥꯅꯨꯄꯥ ꯊꯣꯛꯄ ꯃꯤꯔ ꯀꯥꯁꯤꯝꯕꯨ ꯅꯋꯥꯕ ꯑꯣꯏꯍꯟꯈꯤ꯫ ꯀꯝꯄꯦꯅꯤꯒꯤ ꯊꯕꯛ ꯇꯧꯕꯁꯤꯡꯅ ꯕꯦꯡꯒꯣꯜꯗ ꯂꯅꯥꯏꯒꯤ ꯑꯣꯏꯕ ꯂꯂꯣꯜ ꯏꯇꯤꯛ ꯆꯠꯊꯈꯤ꯫ ꯊꯧꯑꯣꯡ ꯑꯗꯨ ꯃꯤꯔ ꯀꯥꯁꯤꯝꯅ ꯊꯤꯡꯕ ꯄꯥꯝꯂꯝꯃꯤ꯫
1: ꯋꯥꯐꯝ ꯑꯗꯨꯗꯒꯤ ꯃꯤꯔ ꯀꯥꯁꯤꯝꯒ ꯕ꯭ꯔꯤꯇꯤꯁꯀ ꯃꯨꯛꯅꯔꯛꯈꯤ꯫ ꯂꯥꯟꯐꯝ ꯀꯌꯥꯗ ꯕ꯭ꯔꯤꯇꯤꯁꯅ ꯃꯤꯔ ꯀꯥꯁꯤꯝꯕꯨ ꯃꯥꯏꯊꯤꯕ ꯄꯤꯕꯗꯒꯤ ꯃꯤꯔ ꯀꯥꯁꯤꯝ 아우다다다 센키라미 마학는 브리티스 부마이 티브 비는나바기다먹다 아우다기 나와 추자 아우돌라 아메디 모글링 타렌 샤하 알람 두가 마팡웨라미 곰리싱아마가 자트렛 훔부마리다 토키바 북셜기 란팜다 아픈바 포스 아두보 브리티스 나마이 티브 비라미 미자파르부 아무카나 벵갈기 나와 합람미 마학디 브리티스 나 벵골 봉악 나바칸바 미훗 아마 외나칵 탐람미
0: 나클 아마룸다 다라니팔 슈바 세히샤기 아니 슈바 탕카이다 마이슈 야암나마루 오이블람 오이르키 곰리싱아마가 사트렛 훔부마토이다 하이델 알리나 마이슈르기 랭악바 오이람미 마돕 라우시 크로바마툼다 마라타 싱기 마락타 깡콩 자이바 아마디 와클 자랑나 두나 레이베기 쿠동 자바 로우두나 하이델 알리나 벨레리 구티 아마디 시탈 드럭 록실라메
1: 하이델 알리나 아토바 마탐다 마팡글 레이나 차우칼락바 두다 브리티스나 캉방암람데 브리티스나 하이드라바드기 니자암가 마팡 오이라미 마코이나 마코이데기 러우신키바 람싱 아무 간진나바 호나시 하이나 야나키

따비레 톱텐 마니프리 품이세 타우름 컴진비 농마이 템수미다 타우름 란톡비키비 건징범 네르말라 쩨누 타우름 부톡바 와이락범 셔르비짓 마칼 마텔기 타우름 카야 산독두네 다한저리 바시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다기니 하우징 아묵 란톡저리 동안동안바 세이석바싱다기 로코쩌바 마니프리 마타미세이싱 코돌기 한바다 따비레시 강우점 서주 데비기 콘절다 The Sindra Uinam na Sairingba Matamishi.

유레카 유렘범부 다갓바 봉독자리 이파우 릴라 드라마 마칼마텔기 토롬카야 시나 용파모이드나 샘제리바 아카샤니 인팔기 상하이 채널니 아돔나 타비리바시 렙타나 타비유 누가이나 타비유

0: 미 아홉 칸가다바다 아니에마디 마틱 사바 각다 나타나 폴리티컬 베킹 수 사우나 레이버 미 워라바 말해 마이라바기디 카나 수카리수 카리 마타 하락다바 마기 미슐레이타바 아이기 머룩도 얌 인플루엔 오이버 미샤니 마닝 온다 마이라바보 석항브라 하이다 항브네 아이나보 칸가바디 마나 예스 더 위크하게 타복도 하이브네 아바나수 아이가 칸나바 앙앙니 얌파바 앙앙니 하이베데기 마부 타복도 칸비크레 하이게다 보니네
1: 가리 담미라고 타박할래 바바.
0: 오이, 마기 소파 방학도 오시노. 미외변에 닝바 밤잡아 아마 라이벙나 담람브나 아마 하이바 무슬레이드나. 레이너는 마마리 마타나 크라바 분시시다 미풍 코딩 마마리 타다나게 칼로이다분. 비나오, 나는 와라레이. 내학내르가 완태, 내학내르가 완태. 하이브시 아바디, 야무 와바니네. 라이웨이 크라바 이암바 아마디 이따이 마두나 이브 가리 하는 거니 아마 이가 손가나. 무시칸 모두 담오시 부부금 되네.
1: 아바, 안돈나 칸가누다.
2: 봐봐. 아, 아, 아. 봐봐, 나 액션 띠잉비오.
0: 그리라이 눈에 남기시고. 오. 으쌰. 마이테이 앤 땅쿨. 트레싱 더 블러드 라인.
2: 호이 호이 봐봐.
0: 와, 원더풀.
2: 봐봐나 리비 보바리싱 두 따루르가. 나사나 마이테이 아마디 땅쿨기 호루풍기 마름다. 크라등 이톡샤마니 봐봐. 봐봐나 리뚜드 마루에는 여리버시. 마이테이 아마디 땅쿨기 풍가 와리싱 더 여리바. 마치미나오이 보기 와리싱. 마루에나 레룸피기 와리 여리바.
0: Very good. 내놈 피기 와리도 거부야 되고 있잖아 봐.
2: 봐봐.
0: 나 임신이고.
2: 그림마탕 봐봐.
0: 에이. 룸파이 땅 굴스는 마두부 루림 거부네. 코라우 땅 굴스는 수 루림 하이베나 거부니.
2: 허이.
0: 양 땅 굴는 라룸 거부니. 아두가 마이테이가 까몽 땅 굴거라디. 마시 내놈 피 거부니네.
2: 허이 허이.
0: 마밍 동안 보기 왔더니 와리디 짭 마나봐.
2: 허이 허이 봐봐.
0: 하이나 마망의 마탐다 레이키바. 마나오 마이테이 닝토기 바사. 홍바 마찬가지 필 홍보도 고 징들레 홍보다 굴마야만의 여우분엄들의 하이드나 피시마등 이사는 필 홍보다 합계 하이드나 피키바
2: 봐봐
0: 마두기 와리동아 시 파워를 홍보다 마이테이나 레롬 피시도 내보기 와리도도 여우분이네
2: 아 봐봐 와리싱도 부디 나찬아 시타드나 합자리
0: 응
2: 봐봐 마품 걸어드나 루이림 아두가 마품 걸어드나 러룽 거위 하이드 모디 나사 시 터져오래. 어 모두는 마땅히 풋노시에만 합쳐라게 봐봐.
0: 에예예. 어이 어이 어이.
2: 파니 파니. 아 필라놈. 그이노 숨 렙레이도 봐봐라 이씨. 사글라 삼시무소.
0: 예예 야이다 야이다 야이다.
1: 아빠. 다량 아까는 비난모. 아이 참다 샘자.
0: 예 야리 야리.
2: 살로 살로 살. 아 봐봐. 레룽 피기 마땅히 잡다르시나. 마이테이 거기 레하라오보다 여우봐. 땅굴 빡캉 아무기 와리니 봐봐.
0: 오.
2: 땅굴 노라비. 람부 아마디 콘서비기 마땅네 봐봐.
0: 마시니 얌 파벌라리 네
2: 봐봐.
0: 너는 게 로이 베셉터 시나카리노.
2: 아 봐봐 마땅히 셉터도나 메라 혹숭 보기 와리네 봐봐.
0: 어두 꺾투뿌야 되고
2: 봐봐.
0: 마이타이 하이버시 막 땅쿨 와이니 하이버 야이코이 사노파.

0: 봐봐.
1: 세, 땀들 레이키바만 아홉씩나 생기. 땅굴마야 아마 티벌악보다. 마나우 빠는 마이 왕나 당가뚫을 내는 뭐 우보다. 어, 마이 우래, 마이 우래 해베되기. 마이 테이, 마이 테이 거우는 기분에.
0: 봐봐.
1: 마이 해베디 땅굴로 온다. 우바 해베네.
0: 호이호이.
1: 마땀도 돼 이빠 이쁘시네 야 나는 삭히봐 오 마이 테이 오 마이 테이 하이베 샤이도 허죽쇠 거의 군이다 이쁘 이빠시네 진파 부르게 레이브니네
0: 뭐봐 얌농시부 와리니까 봐봐 와리싱시 센츄리 개야시다 미롤 개야 개야는 허우크르브수 자히리싱 개야시기 마뚱다 나시 파워레리브시나디 마땀마마다 마이 테이 땅쿨시 아마따니 징미터미에 코시 아마따니 하이브도 짭짭은 마이 액싱 뭐 고덤니까 봐봐
1: 예 나 코에 코에 아마따니네 나 코에 쇼 하오네 코에 쇼 하오네
0: 호이 호이
1: 아이 부 이빠시나 아 마이테이나 코이부나 레하오 코로미
0: 오
1: 아이 코이부나 누하오 코로미
0: 호이
1: 아이 코이 로이나 하옹악더니
0: 봐봐
1: 하오 하이브드스 하오바 야닝도 바강부도 람덤식이 옐로미나 띠네
0: 호이 호이
1: 뭐 코이 코이 익나버니네 징다 레이바 로이나 담다 레이바 미 로이나 옐로미나 따버니네 샤노파
0: 봐봐
1: 옐로미 오라버디 마수 마수 아이 코이 로이나 하우니 하이브 야가더버니
0: 호이
1: 마두 야더버도 나 코이 코이 익나버니 익나버마 석컹네 코이 란팅거더버니
0: 호이 호이 봐
1: 남기 타벅시디 바얌 빌해 뽕파 그럼 뭐 맞담다 낭 라이크시 릴리스 떠오르라
0: 아 바바 라이크시 필랑음 그 이반이 루홍마기 아한바 애니버서리 더 릴리스 떠오게네 칸저리 바바
1: 예예
0: 아 두고 바바 이 볼륨 나이나 수포 독사기 칸저리 바바 바바 마튼기 볼륨 다디 바바는 농 못딱 비키바 탕쿨 싱기슈 이엑 살라이레 하이브도기 마탕도 카르등 이자게 바바
1: 예 레이네 레이네
0: 바바
1: 아 코이 군더고 나 코이 망앙 루앙 쿠먼 하이드네 이엑 트레 레이드나
0: 호이
1: 코이기 슈 레이네 홍사 신타라
0: 바바
1: 띵자니오 공하라 땅띵차 모로 둥차 어두가 아무거리 하래 조디니오 하이드나 어두가 그리항롬드나 아무 아 대당 하이바 사당 하이바 코당 타푸당 소당 시투당 기당 하이드나 따레 따레 제놈 라이바니 마시디 거그니 이파는 농건데 이르게 비게고 땅굴기 유나 조홈레 유나학 신도 예찰라이로인레 보고이제 이익 마실로는 뭐야 돼 하이나 메테이다 하이나 버도 쫙 만나네 코디 소 하이나
0: 바바 아숙고 이범탐시 와리싱시 로신도나 탐비름이 비시까리기노 바바 마시 캉다 버시나니 찡거던 거에 코시 가야다 랍나 레라 미르 바바
1: 예 아이스 난기 사가도 탁트 버시 야오시 바 사가라리네 아이와세 샤노 파나원다 아이기 샤노 비 타자 버시디 아이디 콰이디기 싱 뭐 와레 버메 좀 마
0: 바바
1: 신비여 부는 독자한 비분이 난고 마마이 마오는 방접하세 에 앙앙 나 하마얌 나 코이송 토로 이빠이 뿌이 공굴리미나 시 이빠나 강부술리람게 강옥다 바까야수 콜기 할싱다 항우시 코이 레이디 티도 옥가다 바 시야암 레이디니 해 마이테이는 앙나리 발론 마리 푸기 파센티 딱 콜로네 나트라가 소마이나 목소 하이베이 딱 콜나 앙리 발론 시기 아이티 파센티 마이테이기 로네 하이나 와이싱 시기 허럭팜 아마디 마나바 마얌도 티겟바도 나 코에 코이나 야 나 세마가 허우적기 미로를 칭했시다 강은 그다 보니네 이사는 봐
0: 많이 봐봐
1: 에 그래 그래 사도
2: 필요
0: 필랑은 뭐 이거 이거 펑자 보시수 나사기 라이브 야나 파바네 봐봐 아이네 필랑은 탱내람 들어버디 나사기 와칼다 파오리바 나릭 이닝바 이판한 이쁜아게 콩고 리닝버니 와칼 볼럼이 버세 볼럼도 보시야 봐봐 필랑은 낭시 이기 펌더디 신비범 뭐 뿌나 타비럭바 콰이드기 마말이 야암르 쿠돌니 코피피
2: 아바 카이노가 사이드기 라프디 렙티나 숨레기 이몽다 장아 담보 타루기 세야바
0: 아 바바 낙든 이몽다
1: 에 야예 하이 거라 하이 아이데 코크레 하이 라이 라이 라이 이사노 비데 학든 와리 토롬브리네 오 담비로 담비로 담비로 아이 라이 라이 라이 라이 에스 아이 디포카오 코크레 헤이 앙앙사 아이 낙든 절루키게 나 코이 누가네 레레모
0: 호이
1: 아이 싹 시다 시다 할라 싹 답니 코
0: 호이 호이 봐봐
1: 아이 싹 아빠 뭐 인장 하울로 코
2: 호이 봐봐
1: 에이 우드 살루기 코
0: 호이 호이 봐봐 심지럼 게 심지럼 게 봐봐
2: 아봐
0: 봐봐 시게 하다 농 시크라보노 봐봐 시게 탱나루 봐 아무디 능 뭐 아이기 와이브 펑자 보세 아이기 분 시시 가야 하다 라이브 펄어보노 예 어 아이기 혹시 그도 뭐 소외 가자가네
2: 어 가리 봐
0: 그시나 되다 능부 아이기 니가나 하이키부도 하우지 파우디 능시 아이기 오이드리드나 숨 로홍아가 에코이 뭉시들레미나 보기와니 하우지 파우디 능시 아이기 오이버 팡드리드나 아두기 하이버니다
2: 아이 바우지 파보 와로 비름이
0: 와로 보기 와케 술래대다 루홍 보기의 행도다 낭나 잉원의 사건 기부와 삭싱도 앵시 포봉학 봉암나부 호나자리 나도 획득한 호흡다고 실신에디 파진 봉암 호흡다보니나 미기 마망도 획득 하이도 우버 아이기 수오이브 펑드리 비능세 아이기 니가 나하이드나
2: 아이세 아이니 아이자리 보세 낭기 나악다니 낭나 오이니 무마탐다 획득 먹고 오이비요 아더보 오항암 땅기 항자기 성기 다 모이다 아이 하기만 펌 디 레이비라 브라냐
0: 왕도디 원하드로 에이디 난기네 꼬이래나 에이디 난건다 터모이 비키바 분치시슈 난기다 먹들 렙자르바니 레잉드라보 파미엘고 두다 옛비락가다부 우리두나 이낙다 정실라가 숭옛 옛비락다부 기와니다 마시다부 가나나 가나도 와로고도이노
2: 와로펌 토이다 란바디 아이나 라라가
0: 마시들라 안 맞춘 먹이 와케 실례되다 파리세 호키버 그림은 호크르세노 마탕타다디 아이나 낭부 말림시기 코아이디기 퍼즈버 마펌 눙시버기 세헤르 하이나리바 The City of Love 페리스타 코이버 푸게 하이나 칼리
2: 칼리하이바 페리스
0: 란기 제 탱능을 봐 유크레인다 이게 포스팅 차트링 이게 마망다 아이는 능부 가야함 눈시제버게 하이버두 아이 마품 시다디 퐁도 어로이 눈시버게 샤로이리바 The City of Love 하이나 칸나리바 페리스타 퐁도 게 하이나 칼리 찻미나버디 야니코 가나나 칸바 하이 유크레인다 포스팅 다보마텀다 칸호우다 봐 아쪼 보호마마 보카이렉바디기 아이기 타와이시 타키브쇼
2: 카이노 안도 마이나 하이노 토이디 하우직디 낭원도 도카다바 파다바꾸 남아가도 아이기 탁도 오이나 다보이라시노 낭나다 아이기 낙다 랭다나 레이비요
0: 카이노 도리시부 카이노 숙파제비시부 아이기 와이 돌아살라네
2: 아이나 레이자리바세 낭기 낙다니 아이세 낭기디 낭기
0: 비비
2: 아두부 아이나 루홍바기에 행하두다 아이나 마탐 가직당 아이비코 하이비도기 마람 마막하글라이세
0: 그리 마람
2: 아이세 까나고모 미사가마가
0: 낭기 와리 승시 따르르가 아니 낭무 농시바 낭구 레스펙트 오브기 짱 얌나 왕칼리 에이브 북셀빅바 얌나 캄블 저브 미샤가모 오이나 칸브라네 낭굽나 북셀 시행비 낭굽나 타모이 시행비 낭굽나 강건비누 비시부 나시기 말림 시다 안디슈나 레람 가드르니 필랑오
2: 다다
0: 아니 아무까 소하리 버시니 낭구 아이기 오이브 펑제버세 아이 라이북식 야다 커버 아이 호지디 낭나 하이버 코딩못 야르게 로 바바나 사나 탕나 바사 인상 세미나 로시로 로
3: 아씨 누가이래 호지디 담바 유 똑토에 이사지 까 누가이래게 도 아이 아 아버토이 어 야래 야래 쇼크림부터 묘슬라 분이네 프라이크림부터 묘슬라 낭낙땅 가이베야 마 낭낙땅 มัตมัมดะเดียงตวยบะไลกายคุงงชิกิมยามนาไอเฮกอุบมัตมดะนาฮะนังกิตอมาลอยบะยูทักบะยุงออบะมีอุบมัตมดะลุปะมังอาตาราคุนคุนทราปิโยอินะนีบนุปะเชละเอกายนาฮะเบียนเดอร์กะจิทงกังกัมทิงเจนเนอร์มิมเนอะดุบุฮุจิกติยูทับชูตงโทอมนีนาไอนวยตะกิปะชานีระโรยไองวนตะคะเรกะทานเนอร์มัมมะยามโตไอนามะฮุยะตอรมะโตอะดุจุรุงโนนวยดะฮึมนวยละยิกติ Isagi tapak join tungun nak kita mukta Delhi Paidoram ni. Ay, hai ma. Bi ma.
4: Ha, bubu.
3: Kebi ya. Nang Lucial abro.
4: Ah, Lucial bubu.
3: Isu di. Imai pi ma. Dong lu pasirai dako. Ngai ko ngai ko. Nang dah cilek cilek ibu mayam tu bu nangi mamu mayra bu nangi dah mukta lebih rep ko piju dulu na.
4: Mani 부부.
3: 바자이 바자이 이씨 너 바자이 그래.

0: 마부라는 간비근호 미오이바이 코시 라이브 김은 아이니 칼럼버가야는 다이오나르바 칼럼더버가야는 오이토르바 안극버나티 안오구시나티 마텀마마 마룹기 더와이 오이저럼비 마학시 나시디 아이기 분시기 콩로이 오이르리마루 아이 마학부 짝신느 세나자게 마룹나 필랑암부 아이고는 신업이란 문의함으로
1: 나한테 말어 아도마인 하이비가노 필랑암디 넝기네 아이나 마기 허우크라바네 빠하스네
0: 말어
1: 마기 허우제 아무 숭라 그도 분시대

나롱기 컨절 타우람 다비리 비싱부 통엄비 이롬나 다람이 옥저리 나세기 타우람다 부드나 락저리 동안동안바 세석 비싱다기 마탕 이세싱 마탕마탕 오이나 타우람이 아한보이나 타미나시 라비나 산담다기 마탐 이세이마 농시바 아마기 칸라게 메이짝 퐁독다나 레레게 푼시

일단 시풍링과 클기 땅각 시부터 비름니바 과이 뿜는 먹부 따라함노 옥제리 구름제리 미오이버 뿜는 먹 농문에 뜨게 농무디 할 오래 끝에 봉악되니 미오이버는 할 오래 끝에 봉악되니 우름리버 미추 우붕음부기 방글 왈라까니 따름리버 나콩수 따붕음부기 방글 한테라까니 아숨나 다이벙 미오이버 이코이다 이솔마학나 비나비바 닝싱붕음부기 방글 아시수 할 마땀 오래 끝에 봉악되니 가오근바하이버시나 마호칠레이 later si pungning wakhal gi ngasi gi tangkak asida hiram masida yumpham oiba kari kok no haina mingthon ba lila macha ama puduna lakchari lila puthokpa wairakpam sarbajit singh haujikta birasi lila macha kari kok no

아, 아이부 소망대기 이몽장어 이시부 뽀옷 아니 각들 나오게 장악바니 까리까리노 아니도보 어어어 아마나 코진탕 아두가 아마나 아마두나 아이부 소망하시대 토아가목 미싱가까들하니 아이부 나들어가나 아이부 소망토 우드로시부 어어어 공업 공업 대톱나바 브라스두나 아목 까다이다 탐크라바노네 아이부 아스 아이부 세계 카우시다가 갑가까리가 하반반인 해 아이부 야우람

0: 아이기 생각도 와도 아이고 보시다 탐기바 말이다 라이트레니 만웅다가 몬박 마카다가 탐바라니 아이고 라이트레니 시다쇼 아이고 나트라가나 우부와 마시다 겨우바자라 더부 얘기게 라이티네 시다수 마시부 가도움다 탐크라바자 오미 아이보 가다하이다 목짝 크라바노 마시기 앙앙아시나 이비에마 이비에모 이비에모
1: 아스 깨하기마 아두기 암칸나 락락다나 가오 에이두보 따예답나 가오
0: 아이기 생각도 아두 탐범다 라이티 하이바 낭 우브로 두보
1: koi ani dang lai basida imana thi khangdre na ayon thek ta tashnari ni ne
0: nang bune he taina bana ti ye hang bane hai ba adu ga ma nga dine nang na ta na ne atai ka su lai ti ko lobi na ba nang ne ko
1: yari ima imana ne ai udana ba na lot lot pa da ne ma pham do ma ngi ne hong hong da na amada mu thamzel le be hek ta kalak hek pe le
0: ai bune maruk ke sian lang ngo ge tau bane pung ta sala ka dore hai ba nang bo phang do khra ga lak tre hanu bi do hai na ra di hai ba ai bo mem cha du na marol ama ma chen na ga kan ba ne ai di ya ba
1: mani sang na marol ama po tham pham kao ba ne
0: ai ne ai po tham pham kao ba na te ko ai upu ani si gi marak ta ama di tham me hai ba ai bo
1: ai na kya ra hai dro ima da ima gi
0: hai
1: sengau tham pham
0: ba
1: adagi pot
0: ai
1: ate ate su aingon da loi na thamu adagi ima ne yam thazat raga ne ima gi sengau do aingon da sinaram dai da ne paisa masing do loi thi jau ai ka im pam ja de nabuk to pik pani na adu su tau de ne si upo si de yeng bo
0: yeng
1: ai mu yeng ge thazat de si da le si de
0: o ibe ma ꯑꯩꯅ ꯑꯗꯨ ꯏꯍꯥꯟ ꯍꯥꯟꯅ ꯌꯦꯡꯉꯝꯃꯤꯕꯅꯤ ꯂꯩꯍꯧꯗꯕꯅꯤ ꯅꯪꯅ ꯌꯦꯞꯄꯒ ꯄꯨꯔꯛꯄ ꯑꯣꯏꯔꯝꯅꯤ
1: ꯌꯥꯔꯦ ꯏꯃꯥ ꯏꯃꯥꯅ ꯐꯪꯗꯤ ꯐꯪꯖꯗ꯭ꯔꯒ ꯁ꯭ꯋꯥꯏ ꯁ꯭ꯋꯥꯏꯁꯤꯗ ꯄꯏꯟꯗ ꯌꯦꯡꯏ ꯑꯣꯏꯔꯝꯒꯅꯤ ꯂꯩꯇꯕ ꯖꯒꯥꯁꯤꯗ ꯐꯖꯅꯗꯤ ꯊꯤꯗ꯭ꯔꯒ ꯁꯤꯗ ꯂꯩꯔꯝꯃꯤꯁꯤꯗꯤ
0: ꯄꯤꯔꯣ ꯄꯤꯔꯣ ꯀꯗꯥꯏ ꯁꯦꯜꯁꯤꯕꯨ ꯋꯥꯠꯄꯗꯧꯅ ꯇꯧꯏꯗ ꯑꯩꯕꯣ
1: ꯏꯃꯥ ꯏꯃꯥ ꯅꯪꯁꯦ ꯑꯩ ꯌꯥꯝ ꯇꯜꯂꯛꯀꯗꯧꯔꯤ ꯁꯦꯜ ꯋꯥꯠꯂꯦꯅ ꯑꯃꯨꯛ ꯍꯥꯏꯖꯤꯜꯂꯛꯑꯦ ꯑꯩꯉꯣꯟꯗ
0: ꯑꯩꯅꯅꯦ ꯑꯩꯅ ꯂꯧꯊꯣꯛꯄ ꯁꯦꯜꯁꯦ ꯆꯦ ꯑꯃꯗ ꯏꯁꯟꯒꯦ ꯍꯥꯏꯗꯅꯅꯦ ꯆꯦ ꯀꯣꯂꯣꯝꯁꯨ ꯁꯦꯡꯒꯥꯎꯗꯨꯗ ꯍꯥꯞꯄꯅꯤ ꯅꯍꯥꯟꯒ ꯅꯍꯥꯟꯅꯣꯡꯃ ꯑꯃꯒ ꯉꯥꯏꯍꯥꯛ ꯂꯩꯔꯒ ꯏꯁꯟꯒꯦ ꯈꯟꯕꯗꯅꯦ ꯑꯗꯨꯝ ꯀꯥꯎꯔꯕ ꯈꯪꯉꯦꯗꯅ
1: ꯏꯃꯥ ꯁꯦ ꯐꯔꯦꯁꯦ ꯏꯃꯥꯅ ꯏꯁꯜꯍꯧꯗꯦ ꯍꯥꯏꯕꯗꯣ ꯀꯌꯥꯅꯣ ꯈꯪꯉꯗꯤ ꯑꯗꯨ ꯑꯗꯨꯝ ꯇꯤꯟꯁꯜꯂꯒ ꯂꯣꯏꯔꯦ ꯀꯌꯥ ꯊꯝꯕ ꯀꯌꯥ ꯋꯥꯠꯄ ꯃꯔꯥꯏꯅ ꯊꯣꯛꯆꯔꯛꯑꯅꯤ
0: ꯑꯣꯍꯣ ꯏꯕꯦꯝꯃ 1,000 ꯊꯝꯕꯗꯅꯦ 1,500ꯒ 1,500ꯗ ꯉꯥꯏꯔꯦ ꯍꯧꯖꯤꯛꯁꯤ ꯆꯥꯃꯉꯥ ꯑꯃꯅ ꯃꯔꯨꯞꯀꯤ ꯄꯨꯔꯅꯤ 1,500ꯗ ꯉꯥꯏꯔꯅꯤ ꯊꯥꯗꯤ ꯍꯧꯕꯗ ꯉꯥꯏꯔꯤꯗꯣ ꯍꯟꯗꯛ ꯊꯥꯁꯦ ꯃꯁꯤꯅꯒ ꯀꯣꯟꯅꯒꯗꯧꯕ ꯅꯠꯇꯦ ꯑꯩꯅ ꯈꯟꯕꯗ ꯃꯁꯤ 1,000ꯗꯤ ꯋꯥꯠꯄ ꯃꯥꯜꯂꯤ ꯑꯩꯕꯨ ꯃꯗꯨꯒꯤ ꯂꯨꯄꯥ 1,000ꯑꯃꯗꯨꯒ ꯃꯗꯨ ꯃꯦꯝ ꯆꯥꯗ 1,200ꯑꯃꯒ ꯑꯗꯨꯒꯗꯤ
1: ꯌꯥꯔꯦ ꯏꯃꯥ ꯊꯥ ꯀꯣꯟꯅꯔꯣꯏ ꯋꯥꯠꯄ ꯃꯥꯜꯂꯤ ꯍꯥꯏꯗꯅꯅꯦ ꯏꯃꯥꯅꯅꯦ ꯑꯗꯨꯝ ꯉꯥꯡ ꯂꯩꯔꯦ ꯀꯅꯥ ꯀꯅꯥꯗ ꯀꯌꯥ ꯄꯤꯈꯤꯕ ꯅꯤꯡꯁꯤꯡꯉꯨꯀꯣ ꯑꯩꯗꯤ ꯂꯧꯗꯦꯀꯣ ꯑꯩꯗꯤ ꯂꯧꯗꯦ ꯍꯥꯏꯁꯤꯗꯤ ꯁꯤꯗꯒꯤꯗꯤ ꯁꯦꯡꯒꯥꯎ ꯑꯩꯉꯣꯟꯗ ꯊꯝꯃꯨ ꯊꯝꯕ ꯈꯨꯗꯤꯡꯒꯤ ꯁꯦꯜ ꯃꯁꯤꯡꯗꯣ ꯑꯗꯨꯝ ꯊꯤꯖꯧ ꯑꯩꯈꯣꯏ ꯅꯤꯅꯦ ꯆꯦ ꯑꯃꯗꯅꯦ ꯁꯤꯅ ꯁꯤꯅꯤ ꯑꯗꯨꯝ ꯇꯧꯃꯤꯟꯅꯁꯤ ꯑꯗꯣ ꯅꯍꯥꯟꯅꯁꯨ ꯅꯨꯄꯥ ꯂꯥꯛꯄꯗ ꯂꯨꯄꯥ 1,000ꯑꯃ ꯄꯤꯈꯤ ꯍꯥꯏꯕꯗꯨꯗꯤ ꯀꯃꯥꯏ ꯇꯧꯕ
0: ꯑꯍꯣꯏꯗ ꯑꯣ ꯆꯨꯝꯃꯤ ꯆꯨꯝꯃꯤ ꯆꯨꯝꯃꯤ ꯑꯗꯨ ꯑꯣꯏꯅꯤ
1: ꯏꯃꯥ ꯏꯃꯥ ꯅꯪꯀꯣ ꯌꯥꯝ ꯍꯦꯟꯖꯤꯜꯂꯛꯀꯗꯧꯔꯤ ꯌꯥꯝ ꯍꯦꯟꯖꯟꯗ꯭ꯔꯤꯉꯩꯁꯤꯗꯅꯦ ꯃꯔꯤ ꯂꯩꯅꯕ ꯗꯣꯛꯇꯔ ꯑꯃꯗꯅꯦ ꯇꯥꯟꯅ ꯍꯧꯕꯅ ꯐꯩꯀꯣ
0: ꯃꯔꯤ ꯂꯩꯅꯕ ꯍꯥꯏꯕꯕꯨ ꯉꯥꯎꯗꯕ ꯑꯩꯁꯦ ꯑꯉꯥꯎꯕꯒꯤ ꯗꯥꯛꯇꯔꯗ ꯄꯨꯗꯧꯔꯤꯅꯤ ꯅꯠꯇ꯭ꯔꯅꯦ ꯉꯝꯃꯣꯏ ꯉꯝꯃꯣꯏ ꯉꯝꯃꯣꯏ ꯃꯗꯨꯒꯤ ꯋꯥꯗꯣ ꯑꯃꯨꯛ ꯍꯟ ꯍꯥꯏꯔꯛꯀꯅꯨ
2: ꯂꯤꯂꯥ ꯃꯆꯥ ꯀꯔꯤ ꯀꯣꯛꯅꯣ ꯂꯤꯂꯥ ꯄꯨꯊꯣꯛꯄ ꯋꯥꯏꯔꯥꯛꯄꯝ ꯁꯔꯕꯖꯤꯠ ꯁꯤꯡ ꯂꯤꯂꯥ ꯃꯆꯥ ꯑꯁꯤ ꯇꯥꯃꯤꯟꯅꯈꯤꯕꯒ ꯂꯣꯏꯅꯅ ꯂꯩꯇꯥꯔꯁꯤ ꯄꯨꯛꯅꯤꯡ ꯋꯥꯈꯜꯒꯤ ngasigi tangkak asi mata ngasi de loishin jeri thoram tabiram ni bapum namakpu amukahna khuram jeri.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공간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시기 오이나 락리바 메기 땅 군사 탕제누밋 누미당 뿡따룩 미니 니푸 공간기 타우람다 산독자기니 Hello 공간 live phone in program. 탐저리바 히람 아요나기 섹션 타우랑. Expert in the Lengsin Bigadaba, Dr. Sobam K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
1: Live phone in program.

마당다무 구돌 땀제가다 리베세 이스게 film reporter 사이삭리 비 마이범 로시 비나 아마디 사이링바 케몰로이나 나 사이랑바나 오기 땀마디 똥바 당점 구돌 땀저리 담이나시